0: 뭔가 있어야 바로 이것도에 어른들아 뭘가지 이폰 하나 올려 내가 이것도 왜
1: Dale como aislado siendo año ñamo como antes, mano mía.